0: 빵짱 예리 쫄.
1: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언스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스마라이
0: 빵짱 예리 쫄.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칸 끙방은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리 쫄.
1: 바라사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 쫄.
1: 뭐이 뭔가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
2: 소이, pwede ka utang sa emo?
3: Oo, pwede git. Kaso, may interes.
2: Mayo pang pautang mo, may interes? Nga sa akon, wala git may nagpakita sang interes. Nga, Choy, nga, ah!
4: Do you rely on sugary drinks and snacks for energy? It might be time to cut back. Too much sugar in your diet is a hidden danger. Excess sugar doesn't just contribute to energy crashes. It significantly increases your long-term risk of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obesity. The simplest change you can make is limiting those sugary drinks. Swap out sodas and sweetened juices for water, unsweetened tea, or sparkling water with a slice of fruit. Make smart choices today to keep your energy steady and your body healthy for the future. Limit sugar. Your body will thank you. This health tip is brought to you by MOR Entertainment.

0: 빵짱 예비촌.
1: 그때도 슬가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슬라이스 빵가운 그 가미 서브라이
0: 빵짱 예비촌.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한 바다이 사카로와카
0: 빵짱 예비촌.
1: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촌.
1: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24 호라스
2: Choy! Palingi ko, Choy! May papel de liha ka na, Choy, kinabaligya!
3: Anon mo na ang papel de liha, man?
2: Ay, ikis-kis ko sa madamol nga tsura sa nag-aagaw sa bigo ko!
4: Manong driver, ang galing ng sounds mo, ah!
5: Siyempre! More sa magdamag yata yan sa M.O.R.

0: 빵짱 예비쇼!
1: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이 츠블라이
0: 빵짱 예비쇼!
1: 뭐다무 필요한 인포르텔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려와까
0: 빵짱 예비쇼!
1: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비쇼!
1: 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
2: Choy, may katol ka na, Choy, para sa langaw.
3: Ay, day, daw saan lamok mo lang ang katol, day?
2: Choy, amigo ko, abi, sa sobra ka sweet. Pati iban nga bayi, nagatapik sa iya ng mga langaw.
4: What you waiting for?
5: Umagang nakakagana?
6: Wake up!
4: Dito, sa All Hits Carrera.
6: Tara na!